믿으시 미사 이름 그 안에 생활을 있으니 디바라미안 디니 바라미안 스피니 베타 모 알리아다 dan temani beta katong dua lewati waktu bersama. Mari jua mengerti beta sedih.